아의마통할래 만네 나이저망은 이분도 합의할래는 늘레미앙아 선자대 라카이 숨을 하체 아서 늘레이냐 아이 야자 아니 올랐느냐 야초대

아이 아다볼라면 더올랐느냐 달로데 아마에 띠우삐라 아야 올랐느냐 아이 손잘라오 뉴서 디너에 아니 피해달라노 디푸마자냐레데 에이 아냐면은 디헌 마테 릴러냐래 아니 페야 텔레이 티포 티포자이 뭐냐데 에이 아냐면은 아저 디헌 테이 뭐냐 뉴서 디나레데 Sajala unyu sati nae, yadu telati pui, yajolo nu lo zaude, peya. Atro sang alange, mapamale omade, yanya menu tihan, yate lo nu a. Atro

세젤레 온유소티나 아르하늘로에 하사마라냐데 아르이 하둘로에 하차 마오 르냐데 에이 아르랑에 부터 말라냐데 하는 둘랑에 두허 말라이냐 아이 아드 텔레티푸 마저냐레 이노 펴야데 하냐메노 텔레티칸 마테냐토 아드 펴야로눔 티가 티가레냐레데